0: The new super plan. 아이오, 아리오, 나리키.
1: 아, 가니가 우리가 이거 어머니 한 거지, new super plan.
0: 야니, 잉. 너로 마이 요구 쇼는 다지 super plan. 약간은 양아, 가이가이 거니 가르고. 아이오, plan, 아리오, 나리키. 아, 야니, 가니키, 에, 워리키. 나니, 가뽕을 안다, super plan. 씨, 너네 부이 타라, 어, 그리고, 너네 부이 뜨기가 파이 타다. Te voy a tener la dimensión de TTX de ese mes.
1: Que carique tu one point o no a de gigabytes en data. O ni me fue para dimensión de TTX de ese mes. Y si te mueve de tarapona y no me voy a me hago ciego.
0: Ay, ari, oria, está tu one, tu one, tu one de box. Ari, ni te veo a ir super plan, ne que ya no. Ay, ay, te llenzo aquí con la caída que no voy a ir. Y porque te borro y arranca agua que yo. The new super plan.